0: 현재 바이 두 자로 7탄 레프트닝 340 디스턴 메인텐 6000.
1: 340 디스턴 6000 레프트닝 6000.
0: 바네 8790 리크레아 디렉트 카시오 디스턴 메인텐 6000.
2: 리크레아 디렉트 카시오 디스턴 6000 바네 8790

0: 이렇게 앞으로 오래전에 드림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착했을 거고요. 이 범에서
1: 오래전에 드림이 그리고 도착으로 담에 16랩 프리아르바야 루타스 골프 아라이오
0: 담에 16랩 프리아르바야 루타스 골프 아라이오 오래전에 드림이
1: 오래전에 드림이 그리고 리버트도 비너스 이스라라멘 템프라라고 150
0: Direto Venus Central 150
1: Oricon 806 Vigia Reverso Boost.
2: Inner Boost 1806.

0: 车先锋猫宁阳东401到的现在是408万了。
1: 자홍콩선셋금오닝동쪽앞으로드럼웨반6랩그라비아루타스골프라이바
0: 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
1: 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스골프라이바루타